0: 진짜!
1: 아버지! 아버지! 니가 너무 떨려라! 가야 녹색!
0: 아, 어떻게 하느냐!
2: 中国海军，请立刻停船。This is Chinese Navy. Stop the ship immediately. 报告舰长。